0: 이름 혼드 선석치도 토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하련 넉트로스는 사르나 싱강 윌스는 장하련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넉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 띠큰 졸기 바이르테
1: 北京时间11:30

0: 이름 혼듯 선석지도 도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할렌 넉트로스는 사르나 신경 위스는 장할렌 은차긴 서른고르릉 넉트울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가 홀라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띠큰 졸기 바이르데
1: 您正在收听的是 FM 87.8 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。 听众朋友们，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。